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4월 초나흔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세월과 융합돼 기물로 정을 전하자를 주제로 한 연변고금 취사도구 농기구 융합 도편문자 전시 활동이 도나시 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됐습니다. 5월 19일 육정산 중성촌 발해호 관광전문버스 노선이 정식으로 개통돼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출행해 편리하고도 능률 높은 교통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뉴스입니다. 2026년 5월 19일은 제50번째 국제박물관의 날로 활동 주제는 박물관 세계를 잇는 교량입니다. 이날 세월과 융합돼 기물로 정을 전하자를 주제로 한 연변고금 취사도구 농기구 융합 도편문자 전시 활동이 도나시 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시당이 상무위원이며 부시당인 교건응, 부시당 장함주기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개막식에서 교건응이 활동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전시 활동은 시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시문화방송 및 관광국, 시직속기관 당사업위원회, 시민족종교사무국에서 책임졌으며 시박물관, 시역사박물관에서 협조했습니다. 개막식에서 고운 동성 등 절목들이 공연돼 도나의 심오한 역사 내포를 전시했습니다. 현장에는 또 전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역사 문맥을 수호하고 함께 변강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승하려는 책임과 담당을 상징하는 문물 퍼즐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5월부터 12월까지 지속됐는데 시간을 축으로 기물을 핵심으로 민족 융합을 주선으로 상고시대 유물, 북방시대 청동기 유물, 한문화 유적, 해동성구, 북방 변방 융합, 세월의 세 편장 총 6개 편장으로 나뉘어 전시합니다. 활동은 연변지구의 상고시대 어획

기물, 이름 맞추기 등 체험 항목도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고, 성동천년, 고운류방, 조제선전 강연은 역사를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만질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전시 활동은 기물을 매개체로, 역사를 맥으로, 취사도구와 농기구로 세월의 변천사를 전시하고 작은 기물로 시대를 반영하며 도나 당지 역사문화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했습니다. 2026년 5월 19일은 제16번째 중국 관광의 날입니다. 이날 육정산 중성촌 발해호 관광 전문 버스 노선이 정식으로 개통돼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출행에 편리하고도 능률 높은 교통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교근응, 부시장 장함주기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영도들과 레이빈들은 함께 버스에 탑승해 육정산 중성촌 발해호 육정산 순환 관광 전문 노선을 체험했습니다. 이 노선은 처음으로 지능 로봇 해설을 도입했는데 지능 로봇가 노선 계획, 정류소 설치, 거리 연선의 문화 관광 포인트 등 관련 정황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료해안대 따르면 이 전문 노선은 10월 7일까지 운영되는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발차하고 표값은 인당 2원이며 육정산 문화관광구, 중성조선족 생태촌, 발해호 3대 핵심 명소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풍경구와 형촌 관광의 연결 접속을 실현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출행에 편리하고도 능률 높은 교통 보장을 제공하고 도나 전역 관광의 승급을 조력하게 됩니다. 중국 관광의 날을 맞이하며 도나시는 고품질 관광을 즐기고 아름다운 강산을 누비자라는 주제를 밀접히 둘러싸고 알심들여 전역 연동, 혜민 보급, 문명 동행, 주제 선전 등 일련의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각 풍경구, 상호무역 기업들은 집중적으로 입장료 할인, 가격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 동시에 다양한 관광 정품 노선을 출시했습니다. 공공문화 장소도 자체 특색과 결부해 공익 전시, 문화 체험 등 활동을 적극 전개해 도나의 문화 관광 시장에 활력을 주입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1층 제고했습니다. 앞으로 도나시는 계속 문화와 관광에 깊이 있는 융합을 심화해 제품 공급을 부단히 풍부히 하고 봉사지를 최적화하며 선전 보급을 강화함으로써 문화 관광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1층 추진하게 됩니다. 일전에 도나시 뢰봉소학교는 민족 단결 진보 리념이 교정과 과당에 진입하고 사람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시 민족 종교 사무국과 연합으로 성류화 도나석 만개 법치 동심으로 단결 촉진을 주제로 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선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에서 도나시 뢰봉소학교 책임자는 사생들을 대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립법 배경, 핵심 의의를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나서 광범위한 교직원들은 뢰봉 정신과 민족단결진보 사업을 밀접히 결부해 인재 양성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생들이 법치의식과 민족단결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랐습니다. 활동에서 학생 대표가 발언을 하면서 민족 단결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발표하고 뢰봉식 민족 단결 수호자가 되려는 굳은 결심을 전달했습니다. 연후에 전체 사생들은 장엄하게 선사하면서 자각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촉진법을 학습 관철하고 민족 단결을 수호하며 뢰봉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민족종교사무국 사업일꾼은 전문 선전 광자에서 통속적이고도 알기 쉬운 언어로 교정 생활에서의 생동한 사례와 결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핵심 조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사생들이 새시대 민족단결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선전 강연이 끝난 후 각 반급은 민족단결 주제 반회를 열고 상호 질문, 이야기 등 형식을 통해 법치와 민족단결 리념이 마음속 깊이 남도록 했습니다. 일전에 시기업연합회 기업가협회는 황리아진 길림성 해람생물기술유한회사 도나시 금성목업 유한회사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하며 기업 수요와 정확하게 접속하고 정부기업 소통 경로를 원활히 했으며 민영경제 발전을 조력했습니다.
길림성 해람생물기술유한회사에서 조사연구조는 기업 생산규모, 기술연구개발,

제품 가공 등 전망을 살펴보면서 기업 발전 형세와 미래 계획을 요약했습니다. 조사 연구전은 기업이 당지 자원에 발붙이고 연구 개발 혁신을 견지하며 군중들의 취업과 증수를 이끈 데 대해 충분한 긍정을 하고 나서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과학 연구 투입을 누리고 제품 부가 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것을 바랐습니다. 금성목업 유한회사에서 조사 연구전은 생산 직장, 가공 직장과 완제품 창고에 들어서서 생산 라인 운행, 제품 공예, 질량 관리 통제와 안전 생산 사업 시달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기업은 장인 정신을 견지하고 본업에 초점을 맞춰 기술 개조와 제품 혁신을 추진하며 첨단 시장을 부단히 개척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시기업 연합회 기업가 협회는 앞으로도 계속 민영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춰 정부 기업 연동 봉사 기제를 심화하고 상시화적으로 기층과 기업에 심입해 실정을 조사하고 난제를 해결하며 봉사를 최적화함으로써 기업 혜택 정책이 실체에 시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실물 경제가 안정적이고도 장관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연면 중달 가금업은 수년간 가금업 양식 가공 산업에 종사해 왔는데, 기업은 양식 전업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산업 고리를 강화하며 발전 공간을 확장해 고기닥 산업 발전 기반을 확고히 구축했습니다. 연변 중달 가금업 발전 유한회사는 2008년에 성립됐는데, 목전 식용 고기 달개 종자닭 양식, 부화, 병아리 양식, 도살, 냉동, 판매를 일괄화한 고능률 현대화 농업 기업으로 됐습니다. 당연히 기업은 실업 발전에 정력을 기울이고 로계로 3억 1천만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 전반 산업고리 생산 기지를 건설했는데 목전 회사의 연 생산 가치는 이미 8억 3,300만 원에 달하고 고기닭 연 출하량은 120만 마리에 달하며 1천만 마리에 달하는 종자닭을 대외에 판매해 산업 효익의 안정적인 재고를 실현했습니다. 원두로부터 제품질을 통제하기 위해 근년 내 기업은 또 병아리 전속 양식장을 건설하고 병아리와 종자닭 분리 독립 양식을 실현해 원두로부터 전염병 교차 감염 위험을 피면했습니다. 전문화 분리 양식은 병아리 전문 양식으로 병아리 생존율과 양식질을 대폭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 능률을 최적화하고 양식 소모와 생산 원가를 대폭 낮췄으며 전반 산업고리 보급을 1층 완벽화해 기업이 표준화, 집약화, 고능률 발전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고기닥 산업의 평온하고 장효적인 발전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도나 뉴스 마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的潮汐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畅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 骨健身强，唱步护航，幸福敦化。华康石人健康馆公益行动开启，40至65岁中老年人免费骨骼健康筛查，限额600名，则优抽取20名骨骼养护体验官，免费尊享3个月骨骼养护。快来报名！报名时间5月15日至6月15日，地址：敦化大剧院斜对面，咨询电话。 1535472256 1305472255 1305472256